이세의 시단적 기복을로 인해나 나시기 덤먹더디 역가이롤 선독자바 마땅시들로 신저리 나시기 역가이롤드 구돌 덤적기비싱디 옌드렘범 메라조 무이테기 베나 역가이롤 루브라그기 세석부싱나 석바 봉노품람덤 이마마니 부르부 구름저비 이세이 세랭마나 비젠트 구마르 사르마 라이솔이 세싱드나 세석기비싱디 모랑템 카겐바 마이범 아니타 제누 아마디 콩캄 비르구마르싱 Ahan Bamadi Aroiba Laisolisegi Serengbana Huidrom Borot Anisuba Laisolisegi Serengba Narendra Ningomba Tauram Sanduktuna Tanzari Vasi Akashvani Imphalgi Kangla Channel Dagini

이세이 시타한 적해보기로 했느나 나시기 대목더디 콘젤나 좀 산독자바 마땅 시들로 있은자리 더럼 산독들은 다한 자리버시 아카스 반 인팔기 강라 채널 되기니

0: 아이마 고라 콩두피 예리도 부케다 오라기
1: 아씨 베마 온톡 바이두니 알로럭 바이시 파즈닝아 레이티 상하잉악 실리브 싱나 군자 싱가 커리 커리 노워리 샤느니 마두다이 부슈 야오나 바 루앙 위가 이베 토이가 라미 하이에 아이거디 우나우다 바 마두기 마람 망바 샤룹데 투신드는 헤 쇼임네 아하 깐나 두고디나 띠다
0: 부부아 도터 나디 커리 하리게
1: 아, 닥터 리사트레다 슈토. 마 이번에 띠에쁜 띠 세이나 코니 그 슈토로 예드는네. 이 샤토나 봐. 헤비마나 그라 풀르고 도움이 없이. 아도 아이기 콩나 바기디 도독트레. 나만 사나 수와나 라가 까이불럼 자옥 정금드나 모 한키도립 신이네 아니는 와이트립디야.
0: 아, 까이데다. 쿠라기야 나바시나 마루니. 아나바 투나 파나바 라이 쿠름시 쿠라. 뚱다 사마럭 슈레이디다. 아도 이사 토에
2: 이마
0: 부부수 세팡감 드르니나 아이코이수 할라시라
2: 나이코이마 야키로이 아이디네 렘난 베야르 부부데기 와리에 마타키니 부부아 상아이기 레박타 짱루방암 드르바수 와리리베디 넘가니코
1: 호이 호이 호이 마두기디 토이독테다
0: 카리 와리노네 이사나 수얌 타닝이시보
2: 캉데이마 부부는 애 타한닝바 와리 엄했대야 상아이 개불럼 자오기 와리 엄했대야 이 부부
1: 아샤두디야 슈나 타닝게다 와리시디 카리라야 네 레레레레
2: 예 가이노 부부
1: 에 나랑 아이네네 아 루앙 비가 와리 샤네로로 토럽다 제히 콘 마리 콘 망아롱기 레고 이거다 분노 빠암생 이고
2: 오
1: 아이게 슈망나 팅네 군식이 미만디 간다나 줄럭극다위 마두더네 택시 가시 마시엘럼데 야오드는 마나 앵원더네
3: 내가 나너 염적이 밀어.
1: 아이씨, 혼나 아시게.
3: 그 혼나는 뛰네. 능 염적이 밀어 하변이네.
1: 아, 샤고마. 아이 염식 미나떼. 아주 염군만이. 그래도 시게 그리다는 시게.
3: 염군 뭐야 돼? 염적이 밀어 안될 것 같아.
1: 누밤들 있대 모이기지 타박자 톡나 기네
3: 아이 누비오래 조카이디네 아할 나나 이 팀팡 버카라 와니
1: 하이 하이 하이 루앙비야 아이 루앙비 노이 타라브라 누밤 샴 라이엄 그 토라케라
4: 부부 카리 카우름 라게 이마디 차쿰데 쩡크레
1: 아이 셰셰셰 나함 라이브시나 나마고 우나닝마네 암타 토로코요
4: 이마 미라 이엠 타 토로
5: 오 라이 라이
0: 이봉호씨나 까나
3: 임식이 누구한테 들어
0: 콘다시디야 왕왕나도 왜 헷달리
3: 까이노 무름무름 소리디 봐 임식이 누구한테 들어 하니냐
0: 레이디 타박자나기에 아빠도 잉원다 하유 아이 임식이 누구니 마마니 밍나네 루왕비 이나학 들어 있으나 이사 누구 아두가 수망 들어 있으나네 군식이 하니
3: 오 아두디 난 아이가 사실어
0: 예 가다이다. 가이도 버기야.
3: 아이 바문응데 상능에. 아이 람비 강데. 히 혼도 좋아이테. 아드나 아이 이땐 가르팡라.
0: 이봉어. 낭세 이사구머니. 이사부가나 안오네.
3: 예. 에이, 아이 오니밤 오이신우네. 바문응데 상지하니네 아이 하디.
0: 낭디 바

0: 꿈시다깨도보상도리봐
1: 상하이인게?
0: 예, 상하이잉나봐.
1: 응.
0: 이봉호, 상하이잉나봐네. What's the worry I'm leaving?
1: 아이, 마팜 누더기 상하이 우버 방대네.
0: 예.
1: 만두 장가디 우버 방대 얘야도 나네 라움 터치실라.
0: 아이코, 아이코. 나가 두디, 빠고 토리 디게야 벌러가, 모이가 좀 상민나로.
1: 예. 뭐 야야 열라우드라 주노이게 장미나 실라 하미네 아니 하이제
0: 가리노 하이비리도 보. 케이블람 자우 내셔널 파크 낙셀리 버싱게 아야바 야우드나 파크 바눙다 상하 이행바 카마이 장도리비노
1: 아두네
0: 아두니
1: 아이 아두나부 노이게 장미나지 하이비니네 아이 하이샤
0: 마두야루예 에코이 마세 하우직다 파테게 가르레베네 짝수 통리베네
1: 오 아두 워르가 나게 사슬라
0: 가리 라이사비 에이나 사캉다바나 하카 아송바나락다 짜미나 도리바
1: 뭐이냐
0: 낭 레카이 다나블라우르가 소망시다 살라가 다기로
1: 에헤헤 참참참 낭네 아이기 시 전군분 있고 참
0: 이제 이젠 군바가 복민해봐 이제 이젠가 캐나봐 난 강들어
1: 예, 혹시 딱 걸리는
0: 아
1: 것인지
0: 세세세세 나 홍아 거야 보이 시작군바 나 능항 입동아 사이드게 슈 따렵니 능기도 뭐 막고 뭐뭐 이 삼삼나다 범 야우리네
1: 오 아들이 막국 마마이 삼나나 봐 아하라 난고 있잘라시러
0: 아나 홍아 거 이봐 와 이게 앙앙심 하이립시다네 아란 범때 욕돼 모이노 빙 악더니
1: 예.
0: 와 아들아 낭은 상하이 길리 펌더 상게르디 상하이 낙 셀립싱도 먹고기 아야바 마하는 러루로 꼬
1: 아스와야 왕들 맞담지 망할래네 노이나 이 아이
0: 까이노네
1: 참
0: 이봉오
1: 어떡하더라
0: 낭낭 아니도 봐 아이코이는 낭게 맞다 망한 바나티네 낭나 아이코이게 맞다 망할리 바니네
1: 이
0: 까나디 아이코이는
1: 무슨
0: 하이리시니고 오 토리띠게 아야바 야우드나 아이코이 빡 문웅드 상봉어 뭐 상하이다 팟다눙드 토바디 오 토리띠가 까나가 마요나가 도리야 아드네 상하이 길에 바깥에 볼럼 자우세 미 방정다 핵다 정바야 바 까나군바나 센다는나 바 셈사르가 탐바 해골레고나티 하이바세 난캉드로
1: 예,
0: 아스와야
1: 나
0: 망들
1: 공화
0: 심이
1: 공화고 셰셰 샤이 봉아 상하이 하이시 에 코이 뿌나 먹기 아땅 물랐니 아두나 마하고 소이덩 암드는 레 헨나보 헌나 바이브시 랭아 각득이 타벅나티 에 오이네
0: 코이 코디마 마루오이나 상하이 길레 방고 유물원들이 와이 코이 기수 이통니고 아캉아이 싱나 하이바다 상하이 하이리버시 마니포르 나타나 말레미 마폼 마테이들 레이티 슈 하이리
1: 안된
0: 마니포르
1: 레이
0: 레리버 마싱 카르시는 로이키바다 말레임데기 상하이 콩굴 몰르니 하이네리 지영오 루드라샤 아두워르디 상하이 봉악 셰나버기다 막다 이코이 코디 막나 안간 뭐 독당 로폼 독다브라이 봉아
1: 아스카 이
0: 아두네
1: 카나
0: 포포 British Airways 나 파우바 The conservation of your Shanghai is now our business also 하이네리비네
1: 두두두두두두 영어드나 British 레바키 미싱 파우바 나 코이기 상하이 간버도 이코이 수 이토니 하이라버 파우바다 아이코이나 다신 우신나드나 투미나 레이키드라이바
0: 하이요
1: 아스
0: 하이요 아이코이 콰이 뽐나마키 밍쳇 오이리바 상하이부 낙비 센비바 하이버시다 아이코이기 샤룩 야오로이드로 헤이 이봉아 난기수나 더 오이로이드라네
1: 아드네 아드네 아드네 아드나 머니푸르드 레이바이 코이나 아이코이 아싱벌 런지 마석 캉드르거디 미름데기 락퍼싱나 캉보 왓케니 가리 하이게 이빠기 와시 헨멜라브로 아스 까나답드네 와 양앙드네 레이레 라 아흔 능가 사시아 이팅그라니 라
0: 와도 카라카라 칸타라가 하이너시
1: 이
0: 아이코이나가 사이드게 하이너리 베세 미로니낭 캉드라말레 박 만웅가 장릉나가 나톰다 장우 아이코이가 남다가 난가 로이나나 잡봉암도
1: 마니
0: 예
1: 마니 마니 에이 노예면 역도비 어디 해야 되나
0: 예
1: 가야라 하는 하이고 하이노
0: 아이코이 수 여봉암로 해야
1: 이
0: 되나
1: 멋진지 걸린 것이
0: 야레 야레 이봉어 아두 오이라바디네 스마이더스 호지 박 만웅기네 나피 암나 송이 아두나 아한 시네마띵 빵거다 와르니 아이 수누피니나 사캉다바 누파난가 이톰다 쳇빠도 누아이트레
1: 예.
0: 미네 우러가 수파자디 아두나냐 이마나비 카라 호기게 아두가 뭐 코이가 쳇미나레 시고
1: 오, 아도 마이너 와칸 카라 칸다라가 하이디 파이드나.
0: 아
1: 아도 카라 돌나서는 못 하고시.
0: 야니 야니 야니 낭네 아따가 이런 거 아이 미 카라 거기게
1: 호이 호이 호이.
0: 하이하이하이 레노 자우비톤 타마창 너 코이가 나가나 레게 라올라올라올라
1: 에이,
0: 브라브라톨로 브라브라톨로
1: 빨리
0: 상하이 길에
1: 오,
0: 바드
1: 대신이.
0: 쌍범이 파르세 라올
1: 아스, 마침 눈빛이 맞다 하네. 아이, 제일 호르. 아, 이슈 토아, 워리 시
0: 부부
1: 감독이.
0: 얌 누가이 부부 아도 부부와 루앙 비기 마마마사도 터나 얌 페이고 어 누빠도 그이도 그래쿠라
1: 아이, 그 동네에게는 아동 호르크레드나,
0: 예
1: 하.

디진 훔진 베기 쌉싼 아싱문 아싱 강드르가 수 제이 쿠딩기 개불람자우 내셔널 파크다 상하이 마사 야므나 시름 니 타제네 마시기 마름 까야수 레이게네 상하이 마싱 카르기 라바 모 마락다 세히 마탐 상나 한나 한나 윤반 미나락바드기 포글락바 마사 싱나 라이나 테나 낙톡바 마티 홍럭리바 코이베기 삭담가 마욕나 바나트라가 사신 수신나 라이나바기 방글 타우나 한타락투나 마마기 뿌응데 레이링에다 나트라가 손담 나담바 마사웨나 포글락투나 시람가니 봄탁다 카페이 카페이 셀리바 상하이 마사 싱나 이싱데 타신두나 나트라가 아파바 품디다 부타르가 시람바 수야이 마풍 파르바 상하이다 람목나 따티타 호이나 또붕가 누드라가수 샛바히트리바 상하이 마사 싱탱나라바디 고동자바 망할람로이 가이불람자우다 상하이나 칼사가 술레미네이 마코예니기 신작 사직 라이폼자펌 아잉야렉펌 이뿔뿔리 마시나 상하이 칼사기 마락다 라이폼자펌 문화락보다 손담나담바 상하이 마사 싱나 헤나 라이벅 티럼가니